0: 오브 다자
1: 오브 쇼퍼
0: 말송카
2: 꽈꽈
0: 묘송
3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디판 행위요 네 브라티타이
3: 탄사마이 치아트유다이
4: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00